0: 말하지? 선망이 오퍼스티다.
1: 나, 얘도 언나.
0: 언나의 걸 말하지?
1: 언나의 놈의 프로리? 그걸 언나.
0: 언나의 또 뭐라? 말하던 걸 건너지.
1: 뜸벌 언나의 모니스크루티에 건나. 분이 아흐리에 건나. 모레 뿌리 우파에 폴라야노. 프로리. 프로리. 뜸벌의 너야님은 때, 무 그렇더껴. 모로 집어넣어 캬파이, 뜸배 니저로 집어넣어대바쿠 프로스투도 어쳐. 뜸벌어 보여, 미끄러마 못해 먼디 살아래 헛다거리베. 뭐라 어느 맛으로 펴보나이 프로허리 무 프로스트 더치 뚬베 프로허리 머리바꾸 잖아 아우제 무 비살 우리사 라지로 사서꺼 빨아꺼 니야먹꺼 볼리 아프나꺼 버리치다 거리바꾸 우퍼죽다 머네 세히 무 무릇뚜께때 보여거리비 나 프로허리 따 해보나이 뚬베로 집어나 어물려 눌러버 뚬베 번치다 머리바로 빠뜨려 무 머래 뚬베로 너야님은 때 ମୋର ପ୍ରତିଦାନ ଦେବାର କିଛି ନାହିଁ ପ୍ରହରୀ ଅଛି କେବଳ ଏଇ ହୃଦୟ
0: ମହାରାଜ
1: ଦୁଃଖ ନାହିଁ ପ୍ରହରୀ ତୁମ୍ଭେ ଯାଅ ନିଜ ସ୍ଥାନକୁ ଫେରି ଯାଅ
2: ମହାରାଜାଙ୍କର ସମସ୍ତ କୁଶଳ
1: ଅକୁଶଳ କିଛି ନୁହେଁ ବିକ୍ରମ ଦେବ
2: ଯୁଦ୍ଧ ଶେଷ ହେଲା
1: ଶେଷ ହେଲା ତେବେ ବିକ୍ରମ
2: କିପରି
1: ଯେପରି ଦେଖୁଛ ବିକ୍ରମ ଦେବ
2: ଦେଖୁଛି ତୁମେ ମହାରାଜା ପୁରୁଷୋତ୍ତମ ଦେବ କିନ୍ତୁ ଦୁଃଖ ହେଉଛି ବସିବାର ସିଂହାସନ ନାହିଁ ପିନ୍ଧିବାର ମୁକୁଟ ନାହିଁ
1: ସବୁ ଅଛି ବିକ୍ରମ ଦେବ ବର୍ତ୍ତମାନ ମୁଁ ଯେଉଁ ସିଂହାସନରେ ଆସିନ ଯେଉଁ ରାଜମୁକୁଟରେ ମୋର ମସ୍ତକ ମଣ୍ଡିତ ତା ଅପହରଣ କରିବାର କ୍ଷମତା ତୁମ୍ଭର ନାହିଁ
2: ଓଡ଼ିଶାର ମହାରାଜା ତ ବେଶ କବି ଥିଲେ